0: 바구나 자문으로 관해 뱉었네 간보가 개만 그만 그만 멤버진다 자사시로 처음부터 내려와 군비라 간보가 멤버진다 자사시로 자꾸 무리가니 버프는 내 날이 뿐만 거라니 오
1: 알로
0: 네 아니 왕구
1: 무비아나 조아나 데클라세
0: 아티 숨바타라 데세포디
1: Ati Sativa.
0: Ah, ok. Muricupiu a Joana.
1: Lumbia província, Manica, distrito Abargue, zona Nhamuari.
0: Zona Nhamuari, o Cocurisei, Aco.
1: O Nucunotamba.
0: Ok, Mapinda Mumepo, fim de semana, e Xambia Cadine.
1: Final de semana, Xixano, Nangandiri Comunda, Cochacamafunde, sábado, Nangandiri Comunda, domingo, Nangandiri Igreja.
0: Mambani mukuka domingo mchanga muri kuchech.
1: Honde.
0: Okay, kwa sasa yamani shamwati.
1: Otanga tambisa munangu tomashika kiripo. Mai angu rozinya bande. Amami gomi zinseji. Agwenda kamizola, shaneria. Rosa Carlo, Anabera João. Termal Betanteni da Pedra
0: Mapeza? Mati?
1: Oh, não vim pra campo com a Taimo Bande. A Rundi da Rundi Seca.
0: Ah, alright.
1: Maita, Maita.
0: Mas Zita nem meu.